고모! 슈핑하마! 하나! 슈핑하마! 에이! 스타트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 헬로!